탐내 살이 무디시 머린 호린 오염 같던 단 석도 없지 하얗던 거란 비 버든버든 스필댄 살라 앵그 우치비 살내 우디식 순도가 이끌어 냈다 올라